0: 기억이야.
1: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 기억이야.